0: Ja, kurwa, to każdy na lękę i szybko lopra!
1: '15년'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? 아니었을까?